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만남, 누가복음서가 전해주는 이 이례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 이전에 그분들의 어머니께서 그 만남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여러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결정적인 공생애이 이미 그분들이 각자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다르게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마치 영웅의 서사를 전하는 것처럼 어렸을 적 유년설화에 대해 길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 유년설화의 핵심은 바로 오래전부터 예비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이미 준비된 예수님의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였다고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성모님의 결정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사의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하느님의 계획의 한 근거로서 엘리사벳,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라는 근거를 들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 성모님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갈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하느님의 뜻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준비라고 하는 주제가 만남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계속해서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전할까요? 마태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전해줍니다. 바로 마태오 복음서 1장의 서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족보가 그러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이끌어오신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임무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전하기 위해 그 준비를 전해주기 위해 족보를 재미없는 족보를 쭉 길게 늘어놓는 거겠죠. 누가복음서는 그러한 준비라고 하는 성격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이 하신 이 만남에 조금 더 집중해 보죠.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끄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앞에 있는 성모님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의 아기도 복되다라는 말로 태중의 아기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한 기뻐하지만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 귀의 소리를 듣고 저의 태안에서 아기도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라는 말로 저도 또한 저와 저의 아기가 함께 당신 두 분을 맞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사벳과 성모님만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의 태 안에 있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바로 네 분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준비, 이
엄청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엄청난

엄청난 사건, 그 만남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만남을 전해주기 위해 이 네 사람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눈앞에 있는 성모님에 대해서만 기뻐하지 않고 태중의 아기에 대해서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엘리사벳과 또 엘리사벳이 낳을 세례자 요한이 맡은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구약의 문을 닫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들 중에 가장 열심한 이로 뭐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죠. 그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문을 닫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여는 두 분,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에 계시는 거겠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성모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분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그 만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너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넘어 너에게로 가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만남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러남으로 가능한 것이겠거든요. 마치 바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육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서로의 영역에 가 닿는 우리 만남의 노력은 서로를 침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존중하고 너가 너로서 충분히 있도록 나의 있음을 뒤로 물리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지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과 그리고 엘리사벳 안에서 이 겸손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 겸손함은 순명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 안에선 이 겸손이 서로를 향한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엘리사벳은 겸손과 순명으로 이 아름다운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아차렸다고 루카 복음서는 동화처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스스로 다쳤다고 생각했던 육체적인 이 태를 하느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엘리사벳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모님도 같은 맥락에서의 겸손을 하느님께 보이시죠. 순명으로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며 선사가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니 이 몸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로 당신의 뜻을 뒤로 물립니다. 진정한 만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명인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39절부터 시작되어 45절까지 이어지는 엘리사벳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서 드러난 그 순명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만나고 있지만 그 두 분의 태 안에 있는 각 아드님들이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성탄은 그 이전의 세대인 성모님과 엘리사벳에 의해서 이미 준비되어 왔었다라고 누가복음서는 전해주는 것이겠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46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모님의 응답이 이어져 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텐데 성모님께서는 서로 주고받는 그 찬양의 이야기를 마치고 56절에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제 성모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그 역사성과 은총과 기쁨에 대해 찬양으로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52절과 53절에 우리의 눈을 끄는 그 두 은총의 그 결과가 있거든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라고 기존에 내려오던 질서, 기존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해서 나와 너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던 이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환호를 그 찬양 속에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함께 이 성모님의 찬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두 곡인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이문세 씨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 곡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가끔씩 후회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답지 않게 뭔가 욕심을 냈구나, 아니면 함부로 양보를 했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과하게 욕심냈구나 하는 어떤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만남을 통해 했던 이야기와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너무 과하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고 돌아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죠. 아, 내가 제대로 된 만남을 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만남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만남이 가지고 있는, 만남이라고 할 때 그 만남이 가져야만 하는 그 핵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성문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해온 선물로서의 만남을 기대하던 그 결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나로서 머물러 있으며 너로서 머물러 있고 또한 그 영역들을 넘어 내 자신의 영역을 뒤로 물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그런 사랑으로서의 선물로서의 만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만남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만남으로 정향되어진 존재, 바로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만남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내 자신으로만 그 만남을 가득 채우고 지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리를 물고 서로의 자리를 물러서 서로를 선물하도록 사랑으로 만남이 이끌어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이끌고 있겠죠. 이 대림 시기에 이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 추가적으로 성모님의 찬가도 함께 보았죠. 이 부분을 이 만남이라는 주제에 서로를 내어주고 겸손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이 정확한 만남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겸손함을 드러내신 거겠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 충분하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하느님성을 뒤로 물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깊이 통교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고 그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고 싶다 할지라도 그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간극,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간극을 뛰어넘어 우리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이 만남에 대해 기뻐하며 고대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주신 문자에 대해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대림의 시기 함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방송이었죠. 성녀 베르나데트의 봉헌이 마음이 아프고 감동도 줍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교만에 대해서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 약방을 통해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이 한 번뿐인 선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끝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산애가 부른 라구요입니다.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 73편 시편 아삽. 정녕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세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네. 그들에게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인간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폭행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네. 그들의 눈은 비계로 붉어져 나오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온갖 환상이 흘러나오네. 그들은 비웃으며 심술궂게 이야기하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이야기하네. 하늘을 향해 자기네 입을 열어 젖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휩쓸고 다니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에게 몸을 돌려 저들의 말을 물 마시듯 들이켜내. 그들은 말하네. 하느님이 어찌 알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알아채리요. 보라, 바로 이들이 악인들. 언제까지나 걱정 없이 재산을 늘려가네. 정녕 나는 헛되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고 결백으로 내 두 손을 씻었단 말인가. 날마다 고통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나 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아들들의 모임을 배신하는 것. 깊이 생각하여 이를 알아들이려 하였으나 그것은 제 눈에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지. 그들은 없어지고 공포로 사라져갑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덧없는 꿈처럼 주님께서는 일어나실 때 그들의 모습을 업신여기십니다. 그렇건만 제 마음이 쓰라리고 제 속이 북받쳤을 때 저는 멍텅구리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이끄시다가 훗날 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리이다. 저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보소서, 당신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멸망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를 당신께서는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리렵니다.

0: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럭승 총리가 싱가포르에 도착해 이틀간의 강행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전쟁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금융결제원은 AI 에이전트 전용 결제 플랫폼 기술 검증을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은 지역교회마다 견해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 커플 축복에 관해 교황청은 동성 커플에 대한 공식화된 축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알제리, 카메룬, 앙골라,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4개국 3억 방문을 마치고 4월 23일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관례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던 중 독일 뮌헨 프라이징 대교구장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경이 최근 자신의 교구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 축복을 허가한 결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이 질문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2024년 1월 4일 간청하는 믿음의 적용을 해설하는 보도 자료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2024년 12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붙인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했습니다. 간청하는 믿음은 동성 커플이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 등을 사목적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리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축복은 공식적인 전례에서는 거행할 수 없으며 사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축복 예식을 집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청하는 믿음이 발표된 후 서방교회에서는 혼인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아프리카 교회들, 특히 잠비아와 말라위 주교회의 등은 자국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퍼 럭승 총리가 일요일 밤 싱가포르에 도착해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틀간의 강행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110억 달러에 달하며 싱가포르는 뉴질랜드에 대한 두 번째로 큰 투자국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매우 다른 상품을 교역하고 있어 관계의 상호 보완성이 더욱 큽니다. 싱가포르는 연료, 의약품, 건설 및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반면 동남아의 부유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뉴질랜드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식량 공급입니다. 양국 간 긴밀한 우호관계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협정, 즉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는 6개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 외에도 양국 총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물자의 교역이 유지되도록 하는 최초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불과

0: 4개월 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방면에는 통상장관 토드 맥클레이와 재정경제성장 및 연료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니콜라 윌리스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연료 상황 점검과 협정 서명 외에도 이번 방문의 목적은 21명의 주요 기업 리더를 동반해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럭슨 총리는 밝혔습니다. 액트당이 이민 정책에 대대적인 개편을 제안하며 체류기관과 관계없이 중범죄자를 추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6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임시취업 비자에 하루 6달러의 인프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모든 영주권 비자 소지자에게 5년간 복지수급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정책이 뉴질랜드에 더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회복해 이민에 대한 신뢰를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이민자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시스템은 관용,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만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액트당이 이번 정책을 통해 외국인 혐오적 도구 휘슬 정치로 표를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액트당이 제안한 6가지 계획에는 체류기관과 관계없이 중범죄자 추방, 인종 고용주 취업 비자의 각 카테고리를 매년 만료하도록 조정, 모든 영주권 비자 소지자에 대해 5년간 복지수급 제한 검토, 제한 도입, 기존 비용 외에 임시취업 비자에 하루 6달러의 인프라 부담금 부과, 모든 취업 비자 유형에 기본 영어 요건 확대 적용, 뉴질랜드 이민청 내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 부서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작자들은 올해 3월 분기 노동시장 데이터에서 고용지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거나 고용성장이 예상보다 견고한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이어진 완만한 경제 회복세와 서비스업 및 건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민자 유입 증가가 노동력 공급 부족을 해소시켜 전체적인 고용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되는 데이터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고금리 유지 정책이 기업들의 채용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번 통계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3월 분기 데이터는 표면적으로 양호한 지표를 보여줄 수 있으나 향후 노동시장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속에서 다시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가능한 흐름이라기보다 새로운 경제적 충격이 닥치기 직전에 일시적인 안정기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고용시장의 냉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연금 시스템은 자격이 되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기대한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가구 구성에 따른 차등 지급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사회보장국 MSD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생활비를 공유하며 경제적으로 서로 지원한다고 전제합니다. 이에 따라 커플 중 한 명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 독신 요율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커플 공유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파트너의 연금 수급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연금을 평균 임금의 66%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원과 합산되어 소득세 및 ACC 분담금이 공제된 후 지급되므로 표기된 세전 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연금액이 인상될 때 주거보조금과 같은 자산조사 기반의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 구조적 문제도 실질 수령액을 낮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국 개인의 가족관계, 세금 등급, 타 보조금과의 복합적인 관계가 전액 수령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키세이버를 중도에 인출하려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승인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가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가입자들이 공과금이나 임대료,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인출을 신청하지만 서류 심사와 승인 과정이 몇 주씩 걸리면서 그 사이 연체의 이자와 과태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있습니다. 키세이브 인출은 가입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모기지 연체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만 허용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신청자가 이미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며칠의 지연조차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공급업체들은 신청 서류 미비와 폭주하는 신청 건수를 지연의 이유로 뽑지만 가입자들은 인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이 취약계층의 재정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신속한 심사 체계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을 미리 꺼내서야 할 만큼 절박한 이들이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더 깊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들어 realestate.co.nz에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호가가 하락한 반면 매물수는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4월 평균 호가는 86만 $9,763로 3월보다 $17,399 하락했습니다. 3월 대비 가장 큰 호가 하락을 기록한 지역은 센트럴 오타고 레이크스, 퀸스턴 포함으로 19만 $6,246 하락했으며 코로만델은 18만 $4,771, 말보로는 5만 $483 하락했습니다. 한편 4월의 호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realestate.co.nz에 등록된 주거용 매물은 총 3만 7,334건이었습니다. 이는 3월보다 0.8% 감소했지만 지난해 4월 대비 3.9% 증가했고 2024년 4월과 비교하면 10.4% 증가한 수준입니다.

0: 것입니다. 이는 계절적으로 해당 시점 기준 매몰수가 12년 만에 최고치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높은 매물 수준은 신규 매물 등록 건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습니다. 4월 신규 등록 건수는 9,139건으로 3월에 12,055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팔리지 않은 기존 매물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시장 상황이 매수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서 전체 낙찰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넷.co.nz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333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 했는데 이 가운데 101건이 현장에서 낙찰돼 낙찰률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interest.co.nz가 집계한 경매 결과 중 가장 낮은 낙찰률이며 1년여 만에 처음으로 3분의 1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전국 낙찰률은 올해 초 40%를 웃돌았지만 2월 중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약 절반이 넘는 54%는 공시가격 이상 또는 동일한 가격에 팔렸으며 나머지는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엔젝데이의 긴 휴일 이후 짧은 주간이었던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경매 활동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3월 한 달 동안 3,677채의 신규 주택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승인된 신규 주택은 총 37,813채로 이전 12개월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해당 기간 동안 처음으로 연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3년간 이어진 연간 감소 추세가 종료됐음을 의미합니다. 3월 기준 연간 신규 주택 건설 승인 금액은 총 172억 2천만 달러로 이전 12개월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주거용 개보수 공사 금액 승인은 2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주거용 건설 공사 승인 금액은 3월까지 12개월 동안 8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비주거용 건설에는 상점, 공장, 사무실과 같은 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기관 건물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3월까지 1년간 승인된 전체 건설 공사 금액은 총 284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이전 12개월 대비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전쟁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쟁부는 전날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미국 감축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최초 제시한 감축 규모 5천 명은 독일 주둔 미군 3만 6천 명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 정부는 철수가 6에서 12개월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부대가 철수 대상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9,500명 철수를 추진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8만에서 10만 명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북부 다윈항 운영권을 둘러싼 중국 기업과 호주 정부 간 투자 분쟁이 국제소송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3일 중국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다윈한 운영권을 소유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즈는 호주 정부의 항만 운영권 회수 시도를 막기 위해 중재기구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랜드브리즈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가 다윈한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랜드브리즈는 2015년 호주 노던 중수주 정부로부터 5억 600만 혼만 호주 달러에 다윈한 운영권을 99년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윈항은 인근에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미국의 연료창고도 있어 안보 요충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작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 안보시설인 다원양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정부는 호주 기업의 매각을 추진하거나 필요시 강제 회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실행형 인공지능 AI, 이른바 AI 에이전트가 소비자 대신 직접 물건을 구매 결제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전용 결제 플랫폼 기술 검증을 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최병득 원장이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기 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오픈클로와 같이 이용자 요구사항을 직접 진행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이용자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가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결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 검증을 선도적으로 하고 추후 새로운 금융권 상거래 플랫폼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권 AI 대전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추후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AI 대전환 협력체를 꾸려 금융특화, AI 기술 표준화 논의하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금융권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9원 9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8원 6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1원 2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는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초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초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0: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KCR 게시판입니다. 뉴질랜드 뮤직 먼스 온 퀸스 워프아네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퀸스 워프아네입니다. 퀸스 워프에서는 뉴질랜드 음악의 달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믹스 테이프와 100% 뉴질랜드 DJ 라인업 그리고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점심시간을 위한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해가 지면 퀸즈 워프 컨테이너 빌리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DJ 그란티스와 TDK의 음악에 맞춰 목요일 저녁을 신나게 보내거나 랩 FM의 금요일 라이브 경원에서 힙합부터 레게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노래방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5월 8일, 15일, 22일, 29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퀸스 워프 89 키 스트리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헬렌스빌 A&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래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과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화초, 수제식품과 가공식품, 수의 수공예품, 선물, 수집품, 중고품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무료 금융 문해력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15년 이상 은행에서 근무하며 금융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쌓은 수잔 P가 진행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6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원행가 커뮤니티 센터 52시 와이탕길 로드 원행가에서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